마아나시초 고응근나 고응근치도 근도난고초 그마 아그즈나 아마시치니아는기원고 아 고응근아시티아 그한 기보연나난건다. Pues bien, muy buenas tardes a todos. O bueno, como ya comentaba, pues